0: 하겠습니까, 마치네?
1: 안녕!
0: 에쏘! 호이노 마스러빈! 브루노 마젤레스루스! 에세! 오이 사모데 만텔레스! 라르스 엔 아키나 컴파니아 코스웨 로드리게스!